에이, 끊어버리고 만 싶어 이거다. 그만 놔버리고 싶은 무드다. 엄마는 바코드 찍을 때 무슨 기분인지 묻고 싶은데 알고 나면 내가 다칠까? 난 사랑받을 가치 있는 놈일까? 방송 칠 타면서 바코드 달고 현재 여기 흰색 배경에 검은 줄이 내 팔을 내려보게 해. 이대로 사는 게임이는 있을지 또 궁금해. 행복이

자연스럽게 너의 집을 지나 애초에 걷지 말아야 했었던 길을 지나 서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치 뭔가 두고 온 듯해 노래서 너 곡쯤을 듣다가 보면 다 있겠지 돌아오는 길에 금방 너의 집